0: 약간
1: 숨 많이 했대더냐?
2: 양태파 양대뿌리
3: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
4: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1: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